예, 정희 엄마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오전까만 들을 것 같아요. 오후에 임플란트 마지막 단계 이빨 봄뜬 거 붙이러 가요. 그래서 오후에 못 듣습니다. 눈물이 다 납니다. 오전이라도 열심히 들으려고요. 오랜만에 뵈서 기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항상 하늘호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가 잘 다녀오셔서 또 내일부터 저희 하늘호수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추억 한 줄을 낚도록 한 고장 더 재미있겠어.

네, 지금 시간이 9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사에 나는 마감을 했고요.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들도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담임님 앞으로 지금부터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다시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경 쓰여서 보게 되고 볼수록 빠지게 되고 결국엔 좋아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건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지금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는 그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담임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제법 시원해 보였는데 막상 문을 나서니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습기 때문에 벌써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 특유의 이 꿉꿉함은 왠지 몸도 마음도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끈적이는 날씨 탓에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피로해지기 쉬운 아침이기도 하죠.

건조기로 간 말린 뽀송뽀송한 수건이 유난히 간절해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억지로 활기차게 기운을 내려고 무리하기보다 서로에게 시원한 미소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불쾌지수를 조금씩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월드컵 결승을 벌써 했군요. 저는 네, 잘안 보니까 몰랐는데, 그래도 저도 응원하는 팀 있었습니다. 네. 메시 응원했는데, 그 결과가 스페인이 우승을 했군요. 좋겠네요.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긴 주말, 아니, 긴 주말이 아니라 연휴, 예, 뭐, 그쵸?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강원도 오는 쪽 길이 엄청 막혔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주말에 내내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그랬었어요. 날씨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행 오셔서 어떻게 보내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네요. 물론 저는 일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출근하고 일하고 네, 뭐 그랬어요. 틈틈이 잠깐 외출해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나 궁금하네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했지만 정말 꿉꿉하고 네. 뭔가 좀 집퍽하고 그렇죠? 네, 습하고 아 맞다 제습기 꺼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지난주에도 하지 않았나요? 아 제습기 진짜 습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아픈 것 같아요 관절이. 그렇네요. 자,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 시간 첫 사연은 이시아님이십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셨어요. 듣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서 신청곡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랑또랑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입니다. 아, 듣고 계시는구나. 정말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이시아님께서 청해주셨던 이병찬과 이지민의 묘해 너와.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저그 연애의 발견이었나? 그쵸, 드라마. 저도 봤거든요. 유명한 장면? 우리끼리만 유명한가? 저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 그 생각나요. 네가 자꾸 찾아오면 널 기다리게 되잖아. 그 가사가 생각나네. 묘해 너와 들으셨고요. 그리고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네, 빠져들게 하네요. 압도적이었어요. 가사나 뭐 리듬 이런 거보다, 뭐 저는 예, 음악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와, 되게 좋았어요. 123의 컵라면 들으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랑이 울산에서 일하고 오늘 저랑 치과에 간다고 하루 쉰 데서 어제 아들 재우고 꽃게탕을 해서 반주를 했습니다. 재료는 신랑 오기 전까지 손질을 미리 다 해놓고 끓였어요. 국물에 꽃게 향이 배어서 진짜 시원하고 맛났지 뭐예요. 그래서 국물이랑 남은 거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제가 했지만 최고였습니다. 먹는 얘기 하니까 배고파지네요. 진짜 요리 되게 잘하시나 봐요. 꽃게 손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좀 놀라웠네요. 어떻게 하지? 아니,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요리나 이런 건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타고난 손맛?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기본적인? 네, 그 정도 음식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먹는 거 좋아해서 아예 못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음식? 네.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거고 요리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아, 멋있는데요. 네. 애기도 예쁘게 보시잖아요. 네. 아이 키우면서 음식 요리도 잘하시는 정인이 엄마님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미님. 네, 안녕하세요 센츠씨님. 한 주를 단미님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요. 오늘 새벽 4시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소소하게 남동생, 여동생과 우승팀 맞추기 내기를 했었거든요. 남동생은 프랑스, 여동생은 스페인, 저는 아르헨티나였는데 결국은 여동생이 찍었던 스페인이 최종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중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데 남동생과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메뉴는 무한대로 아무거나 다 되는. 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조카 두 명이 고1 중3인데 엄청 대식가이거든요. 그리고 소고기를 엄청 좋아라 하거든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소곱창을 둘이서만 40만원어치를 그 자리에서 뚝딱, 그 이후로는 다시는 곱창을 먹으러 안 가게 되는. 아, 네. 예전에 그 정도 먹었으면 지금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소곱창 좀 비싸잖아요. 40만원어치가 얼마나 되는 거지? 저도 곱창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소곱창을 많이 먹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도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며칠 전에도 그 회사 동료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기를 먹고 나면 배 터져, 더 이상 못 먹겠어 하고 먹고 그 돌아오는 사이에 또 고기 생각이 나는

그만큼 저도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걱정이네요. 아, 이 친구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먹으려나? 그래도 가족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곳으로 대접을 해야겠죠? 새벽 4시부터 축구 시청을 해서 지금 비몽사몽이지만 단미님 목소리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사연을 남겨봅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함께 할수 있음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금은 피곤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흐린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맑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미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여기는 비가 옵니다. 네, 계속 오네요. 오다가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안 오다가 지금 계속 그래요. 17일부터였나? 네, 계속 그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법 와요.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또안 와요. 또 그러다가 뭐 차에서 내려서 잠깐 이동하는 순간에도 이거 우산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럴 만큼 느닷없이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날씨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지금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창밖을 봤는데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이런 날그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아, 진짜 쉬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아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그 월요병 걸린 사람처럼 몸이 천근만근이고 예,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네요. 그냥 마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듯한 느낌? 요즘 회사와 집에서의 생활이 좀 분리가 잘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냥 집에서도 시간

나면 좀 처리할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뭐 저는 전혀 그렇게 회사에서 퇴근하면 저는 그냥 일이 딱 끝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회사 일을 계속 집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24시간 365일 매 시간 제가 회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좀 자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그 일상을 좀 분리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루미구구님께서 코나의 비가 와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새곡 청해 주셨네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시 반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그 시간으로 정할 때만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뽀송한 상태에서 방송도 하고 집 정리도 좀 대충 해놓고 그러고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침대에서 일어난 시간이 9시 40분이었나? 물론 깨어는 있었죠. 아침에 늦게까지 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늘 좀 늦게까지 자기는 했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니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는데 허리가 또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럼 일어나야 되는데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려고 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세를 계속 바꿔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제서야 몸을 일으켰죠. 아, 무슨 약속이냐면 점심 약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떠는 네, 뭐 그런 약속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약속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근데 요즘 저는 뭘 했죠,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바빴다는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와우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담미님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루시드님께서 무슨 약속이에요?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리 연희님, 아니, 연희가 아니라, 아연님도 방에 계시고요. 그리고 정인이 엄마님, 요리왕 정인이 엄마님 계시고요. 그리고 꽃미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꽃미남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계신가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네요. 태백산 호랑이님, 입장에다 퇴장하셨네. 박홍우님 입장하셨고요. 네, 흑장미님. 네, 흑장미님 계십니다. 흰수염 고래님께서 고래고래 손손 하셨고요. 그리고 병아리 아빠님께서도 아유 예, 그 병아리 같은 손을 네, 병아리 손 올려주셨고요. 와우님 그럼 오실래요? 점심을 오늘도 샤브샤브로 아, 제가 맨날 친구랑 점심에 샤브샤브로 먹는데 오늘은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샤브샤브가 어울리는 날이에요. 여기 비가 오니까 네. 샤브 향으로 12시 반까지 오실래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은 밥도 커피도 제가 살 생각이라서 네. 와우님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노래 들어야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올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신청곡 마감합니다.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방송 이어주시거든요. 흑장미님께 사연과 신청곡 마감선 이후에 남겨주세요.

아연님이세요. 단미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니 방송을 듣게 됩니다.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냈습니다. 두 달 동안의 계약직 근무를 끝내고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방송대 2학기 수강 신청도 했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학기 시작이에요. 10월에는 유치원 실습도 하고요. 바쁜 나날이 이어질 텐데 열심히 잘 해내길 바라봅니다. 여기는 비가 안 오고 흐리기만 해요. 습하고 덥네요. 헉, 그래요? 아, 비가 안 오는 곳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는 비 오는데.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풀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네, 우리 아연님께서 청해주신 도요한의 늦은 안부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남규리의 고백하는 거 맞아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우리 요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세질예다님. 네, 안녕하세요, 세질예다님입니다. 여기는 비가 그쳤어요. 오후에 바깥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단미님, 맛 좀 하세요. 저는 창옥떡에 간단히 먹으려고요. 창옥떡 알아요. 엄청 맛있죠? 저 되게 좋아해요. 아, 그거 드시는구나. 며칠 전 호박 인절미 창옥떡을 샀거든요. 우리 2호가 요즘 유행이라며 꼭 먹어봐야 한다며 어찌나 꼬시던지. 먹기 전에는 호박향에 달달한 카스테라 맛이 나겠지 하고 먹었는데 의외로 호박향도 약하고 카스테라 가루가 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네 하고 몇 점 먹고 말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시 손이 가더니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창옥떡이 그래요.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묘하다니까요. 그냥 뭐 보통의 그 호박떡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찰떡. 근데

이상하게 이게 참 맛있단 말이죠. 카스테라 가루를 듬뿍 묻히면 묻힐수록 더 맛있고 달지 않아서 계속 들어갑니다. 렌즈에 살짝 돌리면 더 말랑해서 좋아요. 안 드셔보셨으면 드셔보세요 하셨네요. 제가 안 먹어봤을 리가 없죠. 제가 떡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제가 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국떡 엄청 엄청 좋아해요. 아, 저도 사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이야기도 좀 하고. 아, 안 되겠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선곡한 곡을 뭐 두 곡 정도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를 좀 보거든요. 옛날엔 드라마 잘 안 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드라마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그리고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막 슝슝슝슝 넘어가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요즘도 근데 끝까지 좀 진득하게 보는 드라마가 없기는 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결편까지 보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말다가 뭐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또 다시 보기 시작한 드라마는 그 갯마을 차차차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한 번 봤던 드라마는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본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두 번씩 보는 드라마가 꽤 많아졌어요. 갯마을 차차차도 다 봤었는데 요즘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선호는 너무 잘생겼고 신민아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요즘 또다시 드라마 보면서 음악에 좀 빠졌죠. 드라마에 나왔던 음악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서 이제 마무리 멘트할 시간이 됐네요. 마무리 인사하러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흑장미님이십니다. 벌써 신청곡과 사연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간 안에 신청곡과 사연 주시려면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흑장미님과 아주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입니다. 신나죠? 어제 제가 4일치 신곡을 몰아봤느라 2시간 받았나봐요. 요새 AI 노래가 너무 많아서 듣느라 들어보느라 진짜 미리 듣기, 그냥 진짜 한 뭐 짧게는 20초? 그다음 간주가 긴 거는 목소리 듣느라고 좀 더 듣긴 하는데 뭐 1분까지 듣기도 하고. 와, 근데 2시간이나 걸릴지 몰랐어요. 정말 길게 목금토일 걸 받느라고 어제 2시간이나 노래를 받았다는. 그래도 신나게 출발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다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아침 다미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상큼함을 전달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랫지방은 너무너무 덥죠. 윗지방은 비가 또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땜빵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니 정말 어디 하나 넘치는 곳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신나는 곡 두 곡 더 준비를 했어요.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김밥 먹었다 그래서 김밥 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전에 심리 상담 받고 밥 일찍 먹었어요. 김밥. 갑자기 김밥 그래서 김밥. 네, 일을 시작합니다. 레츠고. 수고하세요. 비 너무 많이 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비 엄청 많이 오는데 오늘 어떻게 비 오는데 왔어요. 그래도 잘 챙겨 먹어서 다행이고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더 안전 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고비라고 했죠. 진짜 안전 운전 하세요. 신청하신 곡, 디셈버의 행복하지 말아요. VOS의 사고 쳤어요. 오연아의 고백할까봐. 네,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팝거리지? 너무 가까운가? 네. 그래요. 꼬미남님, 네, 비 피해서 잘 다니고 너무 많이 내릴 때는 살짝 피해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동안 아침밥을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안 된대서 뭘 좀 먹었더니 하염없이 졸립니다. 원래는 더 잤어야 되는데 일찍 깨갖고 이놈 잠이 문제예요 맨날. 네, 필사반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재민님. 부산은 8시 반부터 9시까지 소나기 잠깐 오곤 더 습해지고 꿉꿉함만 남겼네요. 그렇군요. 여기는 엄청 쏟아집니다. 세상 비 오는 소리만 나요. 정말 싫은 날씨입니다. 더운 기운만 가중시키고 점심시간 30분 남았네요. 11시 20분에 썼으니 12시 뭐 11시 50분부터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요. 병원은 보통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던데 진료가 밀리면 아 진료실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여튼 점심 병원 점심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밀면에 만두랑 보쌈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거기 병원은 점심 식당에서 먹나봐요. 물론 그 제가 다니는 중대병원에도 밑에 식당이 있긴 합니다만 쌤들이 다 나가서 먹더라고요. 저희도 지하에 병원 가면 지하에 그 음식 식당처럼 그 몇 군데 있고 거기가 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어요. 네, 그 뭐 옛날부터 했던 집도 많고 너무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간혹 뭐 점심 먹고 시간 남으면 이모네 집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86번 청춘과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임지성의 추억 속의 그대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이 애매해. 이런 애매한 흐름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임지성의 추억 속의 그대 준비해두고 있고요. 부천산다의 우리는 정말 사랑했나요까지 듣고 나머지 두 곡 멘트하고 전해드릴게요.

흐름 바뀌기 너무 좋은 노래죠. 부천산다의 우리는 정말 사랑했나요 전해드렸고요. 자, 데니스 프로젝트의 86번 청춘가 그리고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방에서 누가 떠들고 있는지 볼까요? 정인이 엄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필사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절대미나님. 절끈미남님. 저는 언제 43년을 넘어갑니까? 이제 좀 있으면 44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42살 거야? 지만 혼자 나이 안 먹어. 햄마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쁜 돌님께서 밥 다 먹고 오셨나 봐요. 밥 나도 방송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 티내고 가셨어요. 우리 티낸 김에 우리 이쁜 돌님 노래 하나 들을까요? 그 두 곡만 듣긴 좀 그러니까 어디 갔지? 우리 돌님 노래 그 숨 막히게 예뻐 우리 이거 들읍시다. 이거 듣고 소방차 듣고 데니스 프로젝트 듣고 다음 사연 들고 올게요.

와우님 다녀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휴일 잘 보내셨어요? 와우님이 휴일에 호수를 안 와서 그래요. 3일 내내 방송했어요. 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심심하실까봐 같이 놀았어요. 사연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계속 노래 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가 좀 조용해지면 자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강아지 미용도 하고 오고 또 뭐 여튼 그랬습니다. 3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저번 주 휴가까지 다녀온 데다가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와우님? 어쩐지 안 보이더라. 연휴까지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가족과 함께한 일주일이었거든요. 이번 주는 1호부터 방학을 차례대로 하네요. 그러게요, 방학이네요. 우리 아이도 수요일날 방학합니다. 그러네요. 뭐 방학해봐야 3주밖에 안 되는데. 3주 열심히 밥해보겠습니다. 아, 와우님도 3주구나. 요새 뭐 여름방학 다 짧죠, 그죠? 장미님도 힘내시고요. 방송 감사하고.

뭐 맞점하세요. 저 휴가 가요. 토, 일, 월. 우리 까까님네 근처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어떡하지? 뭐 주말이야 타비님이 러시 걸어야지 뭐. 근데 월요일은 어떡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안 되면 타비님이 러시 걸겠지 뭐. 근데 우리 타비님도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어떻게 되겠죠? 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가오의 시작, 서문탁의 질풍 가도, 다샤니의 경고 신청해 주셨어요. 뭐 노래가 오늘 왜 이러죠?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봅니다. 힘내세요, 와우님.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래요. 뭐 방학 때 안 보이실 거죠 또? 그래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리센의 데자뷰 라붐의 상상도하기에 21의 컴백홈 신청해 주셔서요. 타샤니의 경고 뒤로 준비해드리고 잠시 애 좀 챙기고 올게요.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듣고 있나요? 여보세요? 웬일로 강남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강남. 네. 강남이 정글의 법칙에 나올 때는 참 애가 괜찮았는데 요새는 어디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네. 이혜원의 소심한 고백, 영케이 그대로 와줘요. 강남하고 이혜원 노래는 OST곡이죠.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남은 시간 저한테 40분 남았고요. 마감선 그었습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세요. 듣고 있군요. 잘했어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제나 봐도 좋은 장면이 3일 연속 방송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점심으로 냉잔치국수를 해먹었었는데 너무 배가 부르네요. 저도 잔치국수 너무 좋아합니다. 비빔국수도 좋아합니다. 제가 해먹어야 맛있습니다. 어제 미리 육수 만들고 야채 썰고 볶고 계란 지단 만들어 놓고 한덕에 오늘 면만 삶아 배불리 먹었어요. 언니는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집어먹었습니다. 대충.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꾹에 너는 여전히 빛나고 있어 김필의 슬픈 언약식 정승환의

응급실 전해드립니다. 배불러서 좋아요. 치과 가는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금 여기는 소강상태이긴 한데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천공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의랑 대표 면담을 해서 오전에 바쁘게 보냈습니다.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일해달라고 하네요.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지서 던지고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럼 퇴직금 못 받나? 하긴 좋게 좋게 퇴직해야 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네,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안 나오죠. 네, 여튼 사장하고 잘 타협해봐서 네, 좋게 퇴직하고 또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 났는데도 나와달라고 하고 아주 악당이야 사장이. 네, 신청해 주신 거 비워놔 보낸다. 하이키의 거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흐르고 있고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아이콘의 배신의 장미 아주 장미를 도배를 해주셨어요. 배반 배신은 제 타이틀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신청곡에 이어서 김건모의 장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랫지방은 덥고 윗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비 피해 없고 조금 더 시원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오늘도 2시간 고마웠어요.

비 오는 날 아침, 이불 밖으로 나오는 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몸을 더 무겁게 만들고요. 흐린 하늘은 마음까지 가라앉히곤 합니다. 저도 오늘은 몸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이 참 버겁게 느껴졌어요. 비가 오는 날의 피로도는 확실히 다른 날과는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우산을 챙기는 손길도 마음도 조금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밖의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안에 나름의 위로가 있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비에 젖은 발걸음마저도 애쓰며 걸어오신 여러분께 오늘은 작은 응원을 건네고 싶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크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가요로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팝이나 트로트, 경음악 이런 음악보다는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방송됐던 곡은 중복해서 전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가수의 곡도 한 곡씩만 전해드립니다. 신청곡들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또 여러분과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사비의 가요울릭.

안녕하세요, 꾸미남님.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수를 타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비가 조금만 와야 될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수박 사러 나갔다가 정말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비가 살살 오다가 조금 그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토라 사랑이었다. 숙희 가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말할게. 김민울 잡을 수 없는 사랑.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이 배달료가 좀 높아졌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또 많이 버니까 그래도 할만 했는데, 요즘은 비가 와도 가격이 좀 약하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고생한 만큼의 그런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좀 이제 방학이 되면, 시작되면 조금 올라가겠죠?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곧 성수기입니다. 필사마님 안녕하세요. 꿉꿉하고 습해서 예민, 짜증 최고조였는데요. 같이 일하는 쌤들과 밀면 보쌈 만두 먹고 디저트로 아이스 커피까지 먹으니까 기분이가 좋아지네요. 윗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난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아래쪽에는 소나기가 오고 덥고 습하고 꿉꿉함의 3단 콤보입니다. 힘드시겠어요. 정말 싫어하는 게 엄청 다 몰려있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네요. 2시간 정도 남은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곧 퇴근 시간이 올 거예요.

에이핑크의 마이 마이,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해드렸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햄버우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푸바오 생일입니다. 그리하여 푸바오 관련 노래로 신청했어요 하셨는데요. 아, 그래서 음악들이 그랬군요. 햄버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우, 이젠 웃으며 안녕, 김푸름 안녕, 이문세, 나의 아이입니다.

0: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손목이 좀 아파서 아기는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내고요. 잠시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3시까지 데리러 가야 돼요. 바쁘네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하셨어요. 야옹스님. 아, 그래도 그 잠깐의 그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엄마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이킴, 잘 지내자. 우리 김경록, 네가 들었으면 좋겠어. 힘내. 신청곡 이어갑니다.
1: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창밖을 보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요. 저희 집은 오늘 오전, 오후에 세탁기 집 밖으로 빼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아, 못 마시고 있어요. 일단 책상이라도 좀 닦아야겠네요.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식사는 하신 거예요? 무언가 그 네, 구조를 바꾸는 또 네, 이 짐을 나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방송 끝나고 할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슬그머니 네, 일을 좀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 동네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주소녀 블룸 아워 케플러의 슈팅스타 비비지의 라라 러브 미 함께 해봤습니다. 꽁치님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려고요. 과일이 똑 떨어졌네요. 비가 와서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와우님께서요. 저도 비 오는 날에는 과일을 사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괜찮을까? 당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 오는 날에는 잘 안 샀는데 좀 생각해보면 비 오기 전에 땄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은 사실 작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지금 오지만 딸 때는 분명히 비가 안 올 때 땄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오늘 과일을 샀어요. 네, 수박을 두 통을 사가지고 한 통은 분리를 해서 통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엄마 드렸거든요. 오늘 엄마가 저희 동네 광희하러 오셔가지고 수박 잘라가지고 이제 통에다 딱 넣어드리고 나머지 한 통은 아직 해체 전입니다. 아, 얘를 어떻게 잘라서 넣을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봐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수박 화채 이런 것도 해먹고 싶어 하고 또 수박 아이스크림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통을 잘라서 한번 시도해볼까? 아니면 귀찮은데 뭐 그냥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VOS의 Beautiful Life 그리고 에스오너비 라라라 와우님과 함께 해봤고요. 빅마마의 거부 이어갑니다.

일취월장은 원래 날마다 달마다 발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일취월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은 장난 아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수명이 석 달은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고요. 죽을 맛인데도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해장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으로 속을 달래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밥보다 해장이 먼저인 하루네요. 코만 고치님 괜찮으세요?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속이 좋지 않고 컨디션이 정말 나쁘면 빨리 집에 보내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출근은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빨리 일은 해장하셨으면 좋겠네요. 투빅의 뒤로 걷기, 소울 무비딕, 바보 같은 사랑 함께했습니다.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계속 수도 없이 보는 그런 삶을 지내왔는데요. 아, 왜나 이렇게 힘들까? 나왜 이렇게 우울할까?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한계를 정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말로는 계속 나는 현역이고 싶다라고 되뇌이면서도 실제로는 아, 나 아마도 이 정도까지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만의 그런 한계를 정해놨던 거예요. 아, 내가 아마도 마흔이 넘어가서 글쎄 한 10년 정도까지는 간당간당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살았던 그 세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의 그 시기에서는 분명히 저는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아, 조금 더 길게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나의 그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 시점이 아직은 초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나요? 나는 60살까지만 돈을 벌 거야 라고 한계를 정하셨다면 지금이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조금만 버티면 이제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는 더 성장하고 있고 더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0: touch me again.
1: Why you gotta be like this?
0: Forget it.
2: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비가 축축하게 계속 장마철이라고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하시고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내릴지 몰라요. 저는 주말을 아주 알차게 꽉꽉 채워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휴일 잘 보내고 오셨죠?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아무래도 3일 쉬다가 출근을 하니까 아마 다른 주보다 오늘이 더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난이 한가할 것 같아서 세 곡을 선곡을 해서 더 듣고 여러분의 사연들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드릴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늦게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지금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오강은 아니군요. 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최대 고비래요? 최소 고비는 아니고요. 네, 많이 오면 잠수입니다. 잠수라. 잠수함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잠수만 하고 있으면은 숨못 쉬는데. 우리 햄바오님 버전이에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네, 비가 소강 상태인데, 우리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우리 꽃미남님과의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소강 상태이라서, 저랑 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저? 한주 시작 월요일부터 우리 꽃미남님과 비가 오는데도 소강 상태라서 잠시 데이트하라고 우리 꽃미남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아우,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금, 토, 일. 아우, 힘드네요. 노동을 하고 왔어요. 삶의 체험 현장? 남들은 휴가라고 하는데, 저는 삶의 체험 현장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보통 휴가 하면, 편하게 쉬었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된 일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네, 우리 꼬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놀아줘. 네, 우리 아이들이 놀아줘, 놀아줘 해서 놀아주러 갔다가, 아우, 아주 팔다리가 쑤시고요. 우리 햄바오님께서 바카스 같은 누나라고 하는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네, 피로회복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꼬미라님, 네, 소강 상태 비가 많이 오면 또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이때 쉬지 또 언제 쉬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잠수타지 마시고요. 비야 비야 오지마. 우리 꼬미남님과 데이트하려면 비야 오지 마세요. 새벽에 오면 좋겠네요.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안마누라 청고나기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잘 들을게요. 주말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몸뚱아리는 고되다. 고된 주말이었다라고 하네요. 머릿속에서는 힐링인데 몸은 막노동이에요. 오랜만에 아이 데리고 섬에 다녀왔어요. 보통 바카스 하면 바카스 아니 바캉스 하면은 바닷가 뭐 해수욕장 이런 펜션 고급 펜션 잡아서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쉬었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고된 일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었어요. 바지락도 캐고요. 소라도 잡고요. 그리고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코카도라고 저도 처음 가봤어요. 공평항에서 배를 40분, 45분 타고 들어가면 이파도가 있고 또 코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파도는 주민이 몇분안 살아요. 근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온대요. 참 거기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사시는 분들은 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국화도에는 물은 나와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와요.

아, 거기서 섬에서 이틀 동안 정말로 원시인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근데 먹거리를 많이 갖고 가가지고 따로 필요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쌀을 안 챙겼어요. 쌀을 챙겨서 갖고 왔는데 그걸 가게에 놓고 가는 바람에 쌀싸 먹는데 억수로 비싸더라고요. 우리 햄버거님도 만약에 어디 캠핑이나 놀러 가실 때꼭 쌀을 챙겨갈 때한번더 확인을 하세요. 쌀잘 챙겼나? 쌀. 우리 햄버거님도 휴가 가셔야죠. 저는 휴가를 다녀온 건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다녀왔어요. 9월 말부터 중순부터 아마 10월까지 쭈꾸미, 갑오징어 잡는 철이래요. 그때 한번 오면 더 재밌을 거래요. 그래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햄버우님도 힘들게 여름 날씨 여름에 힘들게 일하잖아요. 한 2박 3일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섬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바카스 같은 존재 오늘은 누나를 힐링 좀 시켜주세요. 그 영양제 없나?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네, 우리 탈출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햄버거님은 8월 아래서 9월 사이에 탈출 잘 하시고요. 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덥고 습하고 꿉꿉한 최악의 3단 콤보였던 월요일을 잘 버티고 퇴근길을 함께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한 12시, 1시까지 비가 시원시원하게 내려가지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내리고 나니까 햇님이 빵끝, 매미들이 맴맴맴, 이렇게 울고 있어요. 네, 엄연한 여름인가 봅니다. 최악의 3단 콤보. 네, 집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띵가띵가 하다가, 저녁을 시원하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습하고 꿉꿉한 날씨, 제 습으로,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집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있고요. 오늘은 빵까지 두개 사와서 엄마랑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저도 호떡빵 먹었어요. 뭐지? 잼 들어있는 그 호떡빵인가? 도너츠 같은 빵이었는데 엄마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잠시 다시 찜통이 되려고 하는데 저녁 기운이 있어서 심하게 더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밥을 하는 시간이 늦었으니 잊지 말고 시간 내서 밥을 해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이른 저녁을 하는 우리 드시는 우리 꽁치님, 이제 5시 4분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손대지 마시고 시간 잘 맞춰서 저녁 준비하시고요. 여기는 더워요. 찜통입니다. 많이 덥네요.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잠시 소강 상태이고 또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햇빛이 햇님이 쨍쨍 하면서 무지무지 덥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빵도 빵 맛있죠? 근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빵을 샀어요. 막상 사오잖아요. 그럼 조금 먹고 안 먹게 돼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소분해서 조금씩 막 파는 1인, 저녁, 1인 밥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1인. 뭐라 그럴까, 도시락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어쩔 때 보면 그것도 양이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양은 대중, 소 중에 대일까요? 중일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도 먹고 싶은데 한 통을 사기에는 너무 많고 그반 통을 잘라서 그리고 3분의 1뭐 4등분해서 판매도 하는데 또 썰어놓고 팔면은 또 맛이 덜하고 또 애플 수박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안에서 먹기는 좋은데 비싸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절실히 느낀 게뭐 요즘 복숭아철이잖아요. 그래서 복숭아가 그 팩에 5개, 막 6개 판매되는 거랑 또 박스로 해서 뭐 6, 7개, 뭐 8개 막 들고 파는 거랑 가격 차이가 조금, 뭐 몇천 원 차이는 나는데 맛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괜히 가격 보고 사지 마시고 뭘 드시든 정말로 질을 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휴가철 가서 그냥 이걸로 망설였거든요. 4천 원 차이인데 이걸로 두 팩을 사면 14,000원에 열몇 개고 이거는 한 11개 들었는데 25,000원, 28,000원 돈인데 에이 이거 사자 했는데 역시나 맛없는 거 사왔다고 저 혼났어요. 네, 우리 꽁치님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번 주에 휴가 댕겨오니까 악마님 안 계시대요. 잘 쉬고 오셨나요? 저번 주저 계속 있었는데요.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비가 그치고 하늘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 여름이 비가 오다 말다 연속이네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저번 주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목요일 날 제가 쉬었죠. 그리고 금요일은 네, 제헌절이라서 쉬는 날 맞죠? 제헌절이었죠? 그때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는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노동하러 다녀왔어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게 섬으로 가다 보니까 로또를 못 샀어요. 로또를 못 사가지고 보니까 31명이 됐더라고요. 샀으면 아마 제 머릿속에 있는 번호로 샀으면 뭐 5천원? 5만원? 5천원? 5만원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아, 미리 사야 되는데 못 샀네 이러고. 좋은데, 궁평항 그쪽으로 가니까 로또 가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만약에 번호를 신랑한테 주고 이것 좀 사다나 봐 했으면 될 텐데 그 생각도 못 하고요. 또 야구도 못 봤어요. 야구도 못 보고 그냥 조개만 캐다 오고요. 소라만 캐다 오고요. 한 12시 정도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밤 12시에 물이 엄청 깨끗해요. 낮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뻘인데도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서 한쪽은 완전히 뻘, 한쪽은 바위, 돌멩이 그쪽인데 소라 잡히는 곳이 돌멩이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쪽은 물이 빠지는데 광원도 물 못지않게 엄청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또 고기들이 막 살랑살랑 막 헤엄치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했어요. 근데 거기서 소라를 잡다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 낙지도 잡았어요. 득템했어요. 소라를 잡으려고 바위를 움직였는데 거기서 낙지가 나왔네. 그래서 탕탕이 먹었어요. 우리 와우님은 휴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죠? 휴가를 벌써 다녀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다녀오셔야지. 휴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8월 초에 한번더 시간을 잡아서 놀러 갈 계획입니다. 우리 와우님도 네, 한주잘 보내시고요. 무더운 여름날 더위 조심하면서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시 34분입니다. 네, 마감선을 이제 올렸어요. 제가 마감한 줄 알았어요. 다음 6시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러쉬로 좋은 음악 전해드리고 난 후에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인, 우리 아연님 사연도 있었구나. 우리 코만코치님 반갑습니다. 무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오징어국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파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뼈다귀 해장국 시켜 먹자니 살을 발라서 밥 위에 척 올려주는 여자친구도 없고요. 살은 제가 먹고 뼈다귀만 주는 여자는 있어요. 뼈다귀는 남자친구 주고 살을 먹는 여자는 있어요. 착각하시네. 뼈다귀 먹을 때 살을 왜 올려줘요? 그냥 뼈다귀, 자기는 뼈다귀 뜯어 하면서 뼈다귀 뼈를 주지 살을 주진 않아요. 주당이신 악마님은 숙취가 있을 때 뭘로 해장하시나요? 지금 제 속에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해장 메뉴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잘못 고르면 해장이 아니라 2차 숙취가 시작될 것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코망고치님께서 어제 과음하셨나요? 저는 놀러 가서 소주를 6병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술을 먹는 사람들이 없어서 소주 첫날이 한 병, 둘째 날이 한 병, 두병 먹고요. 네병 고스란히 다시 들고 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500원, 1000원 더 주고 거기서 그냥 사 먹을 걸. 근데 저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과음하면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해장국집, 저는 순댓국을 먹었어요. 그 순댓국을 먹으면 엄청 개운하고 시원해요. 국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순댓국을 지금도 먹지만 거기서 먹은 순댓국을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고추하고 당근, 양파 그리고 무김치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지금은 있을라나 모르겠어. 그때 역삼동이었으니까 역삼동 부근에 순댓국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겠어. 이름도 까먹었어요.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30대 때니까 역삼동 그쪽에 그 순댓국 집에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점심시간에 특히 월요일날. 주말 과음하고 난 후에 과음하신 분들은 다그 집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저는 순댓국 먹고 과음하면 그 다음날 안 먹어요. 괜히 먹고 더 더부룩하니까 좀 속을 비워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에 삼겹살을 쇠주로 먹습니다. 해장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쇠주로 또한번 마시면 해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얼큰한 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느끼한 걸 드시면 오히려 숙취가 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상 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피자를 시켜 먹어요. 피자나 막 짜장면 요런 걸 먹으면 해소가 된대요. 숙취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같이 먹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어제 과음을 하면 숙취는 비워두는 편입니다. 코만코치님 뭐 드실 생각하지 말고요. 좀 비워뒀다가 저녁에 쇠주에 겹살이를 한번더 드세요. 그러면 속이 풀릴 겁니다. 네,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연님 반가워요. 캬, 우리 악모입니다. 악모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실업급여 집합교육이 있어서였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요, 무려 7개월이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아싸! 5개월인 줄 알았는데, 오늘 수첩 받고 보니 7개월로 나왔네요. 2개월 득템했네요. 좋으시겠어요.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끝까지 잘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 오늘 그래서 기분이가 좋은가요? 맨날 기분이는 좋은데, 오늘따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네, 7개월 동안, 네, 열심히,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나오는 실업 급여로,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다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유엔의 파도만 빼고. 그래서 파도도 리메이크 곡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주 시작 월요일 비가 오락가락하죠. 여러분들 건강 관리 더 신경을 쓰셔서 더위 조심하시고요.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해악과 같은 결과물이 아니다. 자연의 선물이다. 잠깐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고 몸에서 기운을 빼라는 가르침으로 여겨야 한다. 과미는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정신치료인 셈이다. 긴장된 상상력에서 떠나 몸과 마음을 천천히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는 충고이다. 신경과미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요. 느닷없이 화가 치밀거나 짜증이 늘어날 때, 자주 체하거나 두통이 느껴질 때, 나의 영혼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잠시 멈춰 힘을 빼라는 메시지래요. 내가 지금 과로하는 건 아닌지, 과식하는 건 아닌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신호랍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경 예민한 일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모든 생각을 멈추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음악에 집중해 보세요.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까까 인사드립니다. 류혁장님께서 6시부터 7시까지 좋은 음악 함께 해주셨어요. 저녁 열심히 하시면서 또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고요. 대화창에서 즐거운 대화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좀 복잡한 생각들, 머리 아픈 생각들을 떨쳐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아,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유난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정말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쯤 아, 집에 가서 두통약을 하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먹는 약 아시죠? 영양제 이런 거는 조금씩 챙겨 먹기는 하는데 아파서 먹는 약은 가능하면 좀 참았다가 먹는 편이라 좀 나아지면 먹어야지,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정신이 좀 맑아지지 않네요. 저 같은 분 혹시 계세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볼까요, 우리? 한 선곡 두 곡 정도 들려드리고요.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녁 아직 안 드신 분들 계실 텐데 저녁 꼭 챙겨 드세요. 저는 오늘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계란찜을 좀 든든하게 먹고요. 사과를 한 반쪽 먹었더니 지금 현재는 너무 괜찮아요. 근데 방송 끝날 때쯤은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이 좀 있긴 한데 저녁 잘 챙겨 드세요. 틴탑이 부릅니다. 휙!

안녕하세요, 까까님. 전날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한 30곡 정도 준비를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즉석떡볶이처럼 선곡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제 시간 첫 신청곡을 우리 꽃미남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와, 항상 준비되어 있던 분이셨군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즉석떡볶이처럼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이런 노래도 참 좋아요.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아, 왜그 꽃미남님의 이 피곤함을 저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그 주말에 좀 빡셌어요. 일정이 좀 피곤해서 월요일인데 정말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몸도 무겁고 눈꺼풀도 무겁고, 원래는 주말에 잘 보내도 월요일은 피곤하거든요. 저 월요일병이 심해서. 근데 주말에 좀 일정이, 저번 주 목요일부터죠, 대전 갔다가 뭐 여기저기 다녔다가 운전도 장시간 했다가 막 이랬더니, 와, 오늘 월요일은 정말 이번 달을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약간 슬금슬금 텐션이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셨던 곡 페퍼민트의 이렇게 아프게 하니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수정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세 곡 함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이번 주는 월요일에 뵙는군요. 까까님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덕분에 시원한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좀 시원해졌죠. 선선해졌어요. 좀 습한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막 후덥지근한 이런 건 없어서 그래도 좀 견딜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거 아닐까요? 제가 전에는 항상 화요일날 방송을 하다가 또 목요일로 고정으로 바뀌었다가 자켓님들이 시간대가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는 월요일 저녁 7시가 비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그때 빈타임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일이 자주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물론 고정으로 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필사모님께서 신청하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들이 슬러시의 파란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세곡 신청하셨어요. 세곡다 들려드립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녁 바람이 시원합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저녁 먹고 난 후까지 화장실에 있었던 세탁기 옮기는 작업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서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기 옮기는 작업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수도꼭지 연결 작업이었는데 두 개의 수도 관에 연결된 부분의 그 박힝이 각각 바뀌어서 답답하죠. 물론 수도관 연결할 때 자잘한 오차로 물을 새는 둥둥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혼자 했으면 못했을지도 있었지만 형이 작업을 많이 해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물이 안 새는 것 최종 확인을 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름밤 보내세요 하셨는데 우리 꽁시님이 오늘 하셨던 작업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와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세탁기도 많이 옮기잖아요. 그 세탁실에 세탁기를 이렇게 놓으면 온수, 냉수 그 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요런 박힌 수도꼭지고 또 어떤 집은 저런 수도꼭지고 하다 보니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철물점에 가서 맞는 거 가지고 와서 맞추다가 또 자칫 잘못돼서 이게 또 부러지면 또 다시 가서 또 사가지고 오고 또 연결을 온수, 냉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세탁기에 갑자기 뜨거운 물이 막 나옵니다. 참,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기는 하는데 또 별개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마 홍치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물도 새지 않고 잘 연결이 됐다니 아우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녁 시간 시원하게 누리세요. 편안하게.

이지훈의 약속, 이정봉의 그녀를 위해, 박완규의 사랑하지만 세 곡 뽕치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몸보신 몸이 좀 허하고 할 때 고기를 좀 먹으면 든든해지지 않나요? 고기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게 뭐 물론 너무 과하게 먹으면 몸에 좋지는 않지만 몸이 이렇게 좀 허하고 힘들 때 이상하게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만 그런 건지 정말 힘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백질 종류라서 힘이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나 오늘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기력이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꼭 챙겨 드세요. 아주 든든합니다. 자, 수인님 신청곡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깎아님 오랜만인 듯 아닌 듯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한 주 건강히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어제 동생놈이 보양식을 포장해서 오늘 저녁까지 먹었는데 역시나 제 입맛엔 맞지 않네요. 빈약한 저녁 시간이라 아무래도 간식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보양식인데 어떤 보양식이길래 입맛에 안 맞았을까요? 보양식이면 혹시 고기 종류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면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드셔야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수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가람의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곡까지 함께했어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에 주시는 이니님 앞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신청곡 우리 거송님께서 본격적인 폭염이네요. 이럴 땐 숲속 계곡 그늘에 누워 신선 노름하는 게 최고인데요. 현실

예전에는 계곡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계곡에 평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한여름에. 물론 그렇게 바글바글해도 시원해요. 계곡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늘이다 보니까 너무 시원한데 그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계곡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아시죠?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숲속. 차를 가지고 가면 비포장도 있고 어쩔 때는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아주 그런 숲속 계곡이 있어요. 찾아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비포장에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사실은 그런 계곡에서 한여름에 그런 계곡은 들어가도 밤에는 추워요.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시원합니다. 주말에 멀지 않은 곳에 혹시 계곡이 있으면, 한번 가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하셨죠? 들려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선곡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곡까지 두곡 함께 할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네요. 끼악, 우리 까까옵니다. 까까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방송 오랜만에 듣습니다. 무지무지 무지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집에서 선풍기를 달고 사는데 에어컨은 전기세 때문에 달고 살진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방송대 2학기 강의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못 듣지만 쉬다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남부지방에는 계속 비 소식이 없던데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비 피해 입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7시 방송으로 언니 방송 듣게 돼요. 영광이네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가까 언니.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제가 항상 아유님을 보면 참 열심히 바쁘게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요런 시기에 이렇게 우리 아유님 같은 분딱 보면 살짝 용기가 살짝 나기는 해요. 자, 열심히 사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건강도 잘 챙기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 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참 크지 않은 땅덩어리에 참 비가 한번 오면 많은 일들이 있죠. 한 곳에서는 비가 안 와서 너무 덥고, 한 곳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많고, 혹시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더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윤미래의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 유엔의 선물이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 노래 제목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요. 오늘 아연님 되게 오랜만에 뵙거든요. 이렇게 불쑥, 불쑥 와서 이렇게 불쑥 신청곡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청곡 저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이었죠. 유엔의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 은밀의 선물이라는 곡까지 선물 같은 곡 함께했습니다. 함께 오계시는 방송은 옛날부터 최고의 방송국이죠. 하늘에서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남겨진 시간 10분. 다음 방송해 주시는 우린 이니님과 또 멋진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조금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몸보신은 꼬기야.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또 생각나는 꼬기가 있죠. 치킨. 저희 동네에 옛날 치킨 아시죠? 옛날 통닭. 치킨이 아니라 그냥 통닭이라고 하죠. 뭐, 그 치킨집에서는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기름에 통째로 팍 넣어서 통째로 딱 꺼내면 노릇노릇하니 너무 맛있는 그 치킨이 있어요. 제가 와, 그 치킨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가마솥 치킨이 있대요. 옛날 치킨인데 옛날 통닭인데 아마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통째로 튀기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먹음직스럽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선힙합의 치킨 애가라는 곡이 팍뜩 생각이 나네요. 이곡 한번 들어볼까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시원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니님과도 쭉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까까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끔은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는데 오히려 좋은 음악을 듣게 되고 잠깐 들린 편의점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별일 없는 하루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웃을 일이 하나쯤은 생겨 있더라고요. 네, 행복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네, 하는 그런 순간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작은 행복 하나쯤은 이 방송에서 함께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과 마주한 시간 많이 반가운 거 아시죠? 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갈게요. 출발합니다.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소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가 있으면 네, 함께 메모 형식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인이의 가요 풍경 오늘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내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부터 비가 장난이 아니래요. 네,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잠수 탈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하셨는데, 네, 제가 사는 지역도요, 요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던데. 네, 아무튼, 비 피해가 여러 곳에서 들리긴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괜찮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도 더위 조심, 또 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락킷 걸 설레이는 바다 임성현 씨의 곡, 그리고 아오릴 고트, 네, 너에게로 돌아갈 수 없지만까지 함께합니다.

0: 보자, 혼잣말.
1: 네, 우리 꽁티님 다녀가 주셨네요. 사연 만나볼까요?
0: 사람들 사이로 작은 햇살 하나 내게 인사했어. 커피 한 잔 했다.
1: 이니님 안녕하세요. 비가 내린다고 한 날이고요. 날씨 분위기도 그런데 구름이 얼마 없습니다.
0: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도.
1: 네, 그리고 내려도 한 2분 정도 안 돼서 멈춘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반달에 텅텅 빈 하늘이네요.
0: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해.
1: 네, 일기예보가 이렇게 장마철에는 구름들이 왔다리 갔다리 막 해가지고 정확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번 주 내내 비가 잡혀 있긴 한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있는 곳은 오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점심시간까지 막 장난이 아니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퇴근 시간까지는 해가 반짝. 네, 종자부스가 없는 요즘 날씨입니다. 그죠? 네, 오늘은 생생우동면 하나 더 먹을 것입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요 육개장이나 북엇국 끓여 먹어야겠어요. 선풍기에서 선선한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공기도 적당히 미지근해서 훈훈한 여름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네, 저희 집은요 물이 담긴 물밖에스를 다 덮어 놓으니까 모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홈매트 틀었고 또 최근에는 아예 안 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모기가 또 막 또 기승을 부리면 우린 참 괴롭잖아요. 그쵸? 다행입니다.
0: 지친 마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따뜻한 노래 한 줄.
1: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훈훈한 반달의 여름 시간 보내시고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 그래요, 훈훈한 또 기분마저 썩 좋은 그런 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배가 고파요?
0: 너만의 속도로 가.
1: 네, 무엇을 드시던 기분 좋게 드시면 0칼로리.
0: 또 별은 떠오르듯 좋은 날은 다시 찾아와.
1: 네, 신청하신 곡이요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그리고 FX의 레드라이트, 그리고 박봄의 돈클라이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하고.
1: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부산은 비가 오긴 왔는데 소나기로 잠깐 내리다 보니 더위는 더 심해지고요. 습함, 꿉꿉함에 최악의 3단 콤보에 시달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0: 그대 불러요. 언제나 지켜줄 테니까.
1: 네, 그래도 이니님 오셨으니 하늘호숫가에 발 담그고요. 또 멋진 음악과 함께 시원하게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비가 오려면은 좀 쭉쭉 시원하게 와줘야 공기도 조금 기온도 내려가고 할 텐데, 이게 소나기로 잠깐 내리는 거는 정말 그 더움 플러스 네, 습함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쾌지수만 팍팍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요.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음악으로 힐링하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의 신청곡은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 씨의 늦은 안부,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까지 함께합니다.

네, 사람마다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죠. 누군가는 커피 한 잔, 또 누군가는 산책,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듣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잠시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오늘 방송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한우로소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분을 막 통과하고 있죠.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인예 가요 풍경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번져가 바람은 천천히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인예 누나 방긋 하트공 닿을 수 있기를 바래 보이지 않아. 네, 긴 주말 연휴 즐겁게 보내고 오셨나요? 네, 편안하게 잘 쉬었습니다. 그래요. 복숭아 사러 장어원에도 갔다 왔고요. 네, 해마다 그쪽 장어원 쪽으로 복숭아 사러 갔거든요. 이름 복숭아가 나왔더라고요. 맛도 있고. 별들이 조용히 길을 비... 늘 바쁜 우리 누나여서 바빴을 건 기분 탓. 네, 이번 주 수요일 오픈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픈 기념 저녁에 출장 뷔페 부르기로 했는데요. 장소가 병아리 코딱지만 해서요. 네, 여기는 병아리 코딱지가 꽤 많아요. 급여도 병아리 코딱지. 네, 장소도 병아리 코딱지. 막 그렇죠? 네, 부서 전 인원은 못 가고요. 밑에서부터 절반 정도만 가네요. 그래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스위트님은 못 간다는 건가요? 간다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창가에 기대어 바라봄. 네, 말 있는 게 많겠지만 드레스 코드도 있고, 네, 뭐 드레스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장? 뭐 턱시도? 네, 타 플랫폼에서도 올 거라 가봤자 불편하겠지라고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뭐 꼭이야 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네, 뭐 꼭이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내일도 햇볕에 땀 꽤나 흘리겠지만요. 잘 이겨내봐야죠. 그래요, 건강관리 아무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말이죠. 현명하게. 네, 아무튼 늦었지만 언제나 늦은 시간이지만 언제나 반가운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트 꽁꽁꽁. 네, 그동안 뭐 리모델링이라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요. 나름 또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또 오픈일이 다가오고 나면 그래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도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신청하신 곡은요, 조장혁 씨의 네, 새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또 김현성 씨의 해븐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성 씨의 헤븐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죠. 그쵸?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너는 나의 에너지 점점 더 두근대는 내 가슴을 넣어. 네, 요즘 휴대폰을 충전을 안 하면 금방 꺼지는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칭찬 한마디, 또 웃음 한번,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충전기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배터리도 또 마음도 함께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영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천국합니다 하시면서 메이비고 또 마이티 마우스의 곡 지금 나가죠. 네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비치의 음성까지, 네, 사랑과 전쟁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영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0: 조용히.
1: 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깍! 우리 인연이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와라락. 흐르고 네가 건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 9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가끔 보면 또 가끔 보는 대로, 또 매일 보면 매일 보는 대로 많이 많이 반갑죠. 그쵸? 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에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수까지 갔다 왔는데요. 완전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 건 창가에 네, 와우, 좋았겠어요. 그쵸? 그래요. 부럽다. 숙소도 좋았고 은혜도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실업급여 인정일로 고용센터도 다녀왔는데요. 내일은 8일치 실업급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앞으로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잘 해내길요. 네,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직 활동하는 것 때문에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사 지원을 해서 연락을 하면 그냥 이 실업급여 때문에 넣은 것 같은, 네, 그런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아연님, 그래요. 구직활동 잘해서 실업급여 꼼꼼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니,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 언니 하트 콩콩콩. 창가에 앉은 사람 햇살처럼. 네, 우리 예쁜 아연님도 그래요. 여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은요,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에즈원의 Day by Day, 에릭남, 치즈의 Perhaps Love까지 네, 세 곡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니, 비가 많이 옵니다. 하늘에 군영이 났어요 하셨는데, 군영이라고 하면 그 엿치기 할 때 엿? 근데 그게 군영이라고 하세요. 그래요, 아무튼 군영이 났구나. 네, 꿉꿉해서 미치겠네요. 오늘도 잘 들어요 까지. 너와 눈이 마주치면 마지막 장면 같은 순간들이 조용히 마음을 네,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그래요, 장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장마가 그치고 나면 또 엄청 더울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떡해요. 뭐 그래도 참아야죠. 시간은 흘러갈 테니까. 하루가 반짝거려 손을 잡고 걸어. 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네, 시원한 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하신 곡, 따끈따끈한 곡, 네, 행복한 노래, 햇살에 피어나는 사랑, 핑크 쿠쿠, 여름밤, 성수기의 파도보다 먼저 뛰어. 네, 파도보다 먼저 뛸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아무튼 뛰어. 흐릿했던 날들도 너로 인해 따뜻해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꽃이 피어나. 네, 저는요 우리 흑장미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도 버텨야겠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원래는 목요일날에 시간표가 잡혀있는데 네, 금요일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운 밤 되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나느님과 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하루를 쉬니까 더 쉬니까 예, 주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금요일이 토요일 같고 토요일이 일요일 같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하루 쉬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어요? 금토일 이렇게 쉬는데 3일이 30일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것처럼 진짜 금토일이 막 헷갈리는 예 그런 날을 보내고 왔어요. 예, 백수라서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도 그날이 그날이래도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오늘은 오른쪽에 누웠고 내일은 그 다음날은 왼쪽에 눕고 오른쪽에 눕고 왼쪽에 눕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백수도 백수 나름대로 바쁘잖아요. 오죽하면은 우리 아연님이 잘 쓰는 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백수가 더 바빠서 과로사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우리 아연님 조심해야 돼요.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요. 예. 요즘 비가 좀 자주 오죠. 이제부터 진짜 장마라서 비가 좀 자주 오는데 예, 빗길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있으시면요,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들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가수는 상관없어요. 노래 제목, 가수는 상관없고 노래 제목만 다르면 되니까 편하게 신청란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1번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첫 번째 두 타임 빼고 1등 많이 했어요. 단 오늘까지만 두 번째 날씨 모니터링 많이 봐야 해요. 세 번째 경험치 10% 남았어요. 잘하면 7월달 아니면 8월달입니다. 업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예, 꾸미남님 업을 몇 번 할 동안 저는 한 번도 못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디셈버에 행복하지 말아요는 전해드렸고요. VOS에 사고 쳤어요. 다비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오연아의 고백할까봐 백지영과 정지소가 부르죠. 처음이라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만나볼게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라니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간단히 사연 신청곡 남기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야식으로 도통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더 야심해지면 하나라도 먹어야겠네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포근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야식은 뭘까요? 라면? 제일 만만한 게 라면인데 우리 꽁치님은 만두도 좋아하잖아요. 생생 우동면 하나 드신대요. 먹었다고요? 잘하셨어요. 케일의 내게 와줘서 김범수와 박정현이 부르는 사람사랑 조간우의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라이브를 찾지 못해서 세이클럽을 통해 듣던 청취자입니다. 집사람도 저도 오늘은 너무 지친 하루여서 같이 한곡 들으려고 신청드립니다. 세이클럽에서 또 하늘호수 방송 들을 수 있는데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라이브는 말 그대로 어플 따로 있고요. 플레이어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요. 인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대화방 입장 가능하고요. 예, 지금도 세이클럽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인라이브 오셔서 예, 그 신청란이 따로 있으니까 밖에서도 신청곡 남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곡 하시면 될 거예요. KC의 노래죠.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두 분이서 알콩달콩 돌콩 같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나는 한 번만 다녀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청곡을 적고 나서 나 이 노래도 듣고 싶은데 하시는 곡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본인이 올리신 신청란에 댓글로 올려주셔야지 두 번 세 번 올리시면 천국에서 신청란은 한 번만 다녀가실 수 있어서 패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콩님 아셨죠? 신청란에 우리 체리님도 다녀가 주셨어요. 규현의 7년간의 사랑, 정용아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2M의 아름다운 날들. 오, 웬일이지? 오늘은 다른 때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노래를 선곡해 주셨어요. 와,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체리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루의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시간 1시까지고요. 신청남 마감선 그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선곡으로 함께 할게요. 체리베리가 부르죠. 어쩌니 헌책방의 여름 냄새. 그리고 제이세라의 노래죠. 놓아줘야 해.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말을 걸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어느덧 한시를 달려가고 있네요. 오엔의 음성입니다. 굿나잇. 그리고 좀 전에 들으신 노래죠. 윤여규가 부르는 그대만을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을 함께 했는데요. 옥상달빛의 노래죠.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따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자키 다니였습니다. 셔톱 내려갈게요. 요즘 비 소식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고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자키 다니였습니다. 셔톱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자취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빨래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옷감이 손상되거나 남은 세제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든지 강한 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아침 우수의 오징어입니다.

신청단의 꽁치님도 환영하셨습니다. 아, 호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치고 복숭아 3개 씨를 발라내면서 잘게 썰어서 큰 거 하나 썬 것은 엄마 주고 작은 것 두 개 썬 것은 제가 먹었습니다. 큰 복숭아는 더 맛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모기에 양쪽 허벅지 부분에 한 방씩 두 방이나 물렸네요. 스타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꼬입니다. 우수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조용하고 안락한 아침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모기 물렸다고 스타트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하루 멋진 하루 열어갈 수 있게 제가 응원할 테니까요. 정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봅니다.

대왕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안녕히 주무셨나요?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도 역시 꿉꿉해서 가습기 틀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우리 힘내보자고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수님. 라고 하시면서 신청란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는 덥고 습하고를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루하루 잘 버텨나가다가 보면 어느덧 가을이 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와우님도 힘드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네, 필사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늘도 신청난 다녀갑니다. 여름에 가장 맛없는 것이 더위인데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소아의 밤하늘의 별을, 게시의 언제나 사랑해 세 곡 주셨습니다. 오늘도 필사마님 다녀가셨네요. 필사마님도 아마 실내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 바람에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열어가시고요. 청해주신 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단의 정인희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이번 주 비가 계속 잡혔었는데 다시 보니 비는 안 온다고 하고 날씨만 무진장 덥네요. 아들 녀석 새벽 내내 몇 번이고 깨서 엄마 괴롭히더니 본인은 발발하고 장난감 넘어뜨리고 아침부터 체력 좋은가 봅니다. 오늘도 전 할 일이 많고 체력 바닥인데 아들 체력 제가 갖고 싶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난 정인희 엄마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어느 순간 실시간 예보로 바뀐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애들은 무조건 많이 움직이게 하고 빨리 잠을 재우는 게 정인희 엄마님께도 도움이 될 테니까 지쳐 잠들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